비니 워스가 찍로 니파인 거 라스르케 우르미아니 수링이랑 거라 트럭은니까 가르베자이 맥는 가르주도 나토마팜 스튜디오 롱페닐리 에론 롱피 가르돔파지르시 아카시와니 고와하티 모하바후앙 뎅펜 가르비아자이 맥 당폰출로 자이메케 왕라케 미담 웨플롱펜 미터 파로플리라 크레시라 톡버포 kilohertz pharo troxira inquira sir kaplapen ke megahertz pen pharo isira isira top botro karbiya jai megalong pen apansi ke pinya sarlam the arjusina